0: ние започваме да някакви неща да възраждаме. Знаете, мене спорта ми е не слабостта ми е.
1: 끝나줘요.
2: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 이 바쁘다.

0: Power telescope.
1: Ну, в першу чергу, ваше бачення сезону, наскільки власне команд етапів підготовки до старту сезону.
2: Gamer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.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 내면의

미모다 미모다 기다버리 준비 한두 입에 기다버 라고 미모다 미모다 기다버리 준비 한두 입에 기다버 라고 미모다 미모다 기다버리 준비